0: 那么，Last 349，第三条命线9，9条。
1: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 1A3H1-9,
0: 올인트라이너 336 미주리 아드레소 테미스 포션 미주리 아드레소 테미스 디스나라 메인테인 파이터산 메인테인 파이터산 안테오 테미스 제어 파리스 드류 람베 34 라이트 아프로드
1: 테미스 파이터산 크리아이스 드류 람베 34 라이트 오렌지아나
0: 336 ERP 366 턴 레프트 테닌 040
2: ERP 366 턴